0: 언제나 이 거샤오 같아요.
1: 자와시. 셰야. 에, 마사라니, 언제.
2: 조금 더 나.
0: 어이, 잡으라! 알았어! 저 잡으라!
3: 내리 버린다, 대신에 방을 오자니!
4: 내 인생이 내 가르치 대신에 오자니, 내 말은.